0: 만 젤름 스타리아 투아 바일레 젤리 코라바 와 바다 치 아르 긴도 고르나 모데 네네 나라 마르나 와 주마 우푸 모 그라우데 나 킬라 타르벤 토 디카르시
1: 에 만제 에 마마리 타나리 주바 도카라 우르치아 쿠당구레 에 아
0: 가라제 라토 파나 je m'en fous
1: garanye nadi je m'en fous enda wa nuno sokur la tu no balone ah ida mon jito kari la bare e ga to kari